아니 수바다 로컬 자리바 페마시디 차이나 페마시다기 와이 소나라타기 마이크타 오케나 막참나 사이랑바 휘드롬 푸스파라니네 삭바 이사야마 아묵 타미네시

0: ꯊꯋꯥꯏ ꯃꯤ ꯀꯣꯟꯕ ꯂꯣꯏꯔꯒ ꯃꯥꯏꯄꯤꯒ ꯄꯦꯅꯥ ꯁꯛꯄꯒ ꯂꯣꯡꯈꯣꯂꯣꯟ ꯖꯒꯣꯏ ꯑꯗꯨ ꯀꯥꯏꯗꯅ ꯂꯩꯕꯥꯎꯂꯥ ꯊꯥꯐꯝꯗ ꯆꯪꯂꯒ ꯂꯣꯡ ꯑꯃꯨꯛ ꯈꯣꯜꯂꯤ꯫ ꯑꯁꯨꯝꯅ ꯈꯣꯡꯊꯥꯡ ꯀꯥꯏꯗꯅ ꯃꯌꯥꯏꯗ ꯆꯪꯂꯛꯇꯨꯅ ꯂꯩꯕꯥꯎꯂꯥ ꯊꯥꯔꯤꯕꯗꯨꯒꯤ ꯋꯥꯡꯃꯗ ꯂꯥꯏꯔꯣꯝꯗ ꯃꯥꯏ ꯑꯣꯟꯁꯤꯟꯗꯨꯅ ꯂꯦꯞꯄꯤ꯫ ꯑꯗꯨꯒ ꯂꯩꯔꯛꯇꯨꯅ ꯑꯣꯟꯊꯣꯛꯂꯒ ꯐꯤꯒꯥꯎ ꯑꯗꯨ ꯃꯄꯥꯜꯂꯣꯝꯗ ꯑꯍꯨꯝꯂꯛ ꯏꯟꯊꯣꯛꯏ, ꯂꯥꯏꯔꯣꯝꯗꯁꯨ ꯑꯍꯨꯝꯂꯛ ꯏꯟꯁꯤꯜꯂꯤ꯫ ꯑꯗꯨꯕꯨ ꯂꯥꯏꯔꯣꯏ ꯅꯨꯃꯤꯠꯇꯗꯤ ꯇꯔꯦꯠꯂꯛ ꯏꯟꯊꯣꯛꯏ, ꯇꯔꯦꯠꯂꯛ ꯏꯟꯁꯤꯜꯂꯤ꯫ ꯃꯄꯥꯜꯂꯣꯝꯗ ꯏꯟꯊꯣꯛꯄ ꯃꯇꯝꯗ ꯃꯥꯏꯕꯤꯅ ꯑꯁꯨꯝꯅ ꯂꯥꯎꯏ:
1: ꯍꯣ ꯂꯥꯏꯅꯤꯡꯊꯧ ꯃꯅꯥꯏ ꯂꯥꯏꯔꯦꯝꯕꯒꯤ ꯃꯅꯥꯏꯁꯥ, ꯂꯥꯏꯅꯤꯡꯊꯧ ꯂꯥꯏꯔꯦꯝꯕꯒꯤ ꯀꯪꯂꯩ ꯃꯁꯨꯃꯥꯡꯗ ꯄꯌꯥ ꯆꯦꯞꯁꯤꯂꯣꯡ, ꯁꯪꯒꯥꯏ ꯌꯥꯏꯅꯕꯂꯣꯡ, ꯐꯨꯝꯗꯤ ꯍꯥꯃꯠꯂꯣꯡ, ꯆꯣꯝꯂꯥꯡ ꯈꯣꯡꯊꯤꯜꯂꯣꯡ, ꯂꯣꯡꯂꯦꯜ ꯈꯨꯠꯇ ꯄꯥꯏꯗꯨꯅ ꯀꯨꯝꯁꯤ ꯀꯨꯝꯖꯥꯁꯤꯒꯤ ꯐꯠꯇꯕ ꯍꯥꯎꯊꯤꯕ ꯋꯥꯅꯥ ꯉꯥꯎꯗꯣꯡꯂꯥꯏ, ꯄꯨꯛꯆꯠꯇꯤꯐꯥꯏ, ꯇꯤꯟꯃꯨ ꯂꯥꯏꯃꯨ, ꯑꯣꯛꯆꯤꯜ ꯁꯧꯖꯤꯜꯂꯥꯏ ꯄꯨꯝꯅꯃꯛꯇꯤ ꯍꯥꯎꯔꯩ ꯈꯥꯅ ꯄꯥꯡꯕꯔꯣꯝꯗ ꯍꯣꯏꯊꯔꯁꯤ ꯍꯥꯏꯗꯨꯅ ꯃꯄꯥꯜꯂꯣꯝꯗ ꯑꯍꯨꯝꯂꯛ ꯍꯣꯏꯗꯣꯛꯏ꯫
0: ꯃꯊꯪꯗ ꯂꯥꯏꯔꯣꯝꯗ ꯑꯍꯨꯝꯂꯛ ꯏꯟꯁꯤꯟꯕ ꯃꯇꯝꯗ ꯈꯨꯠ ꯑꯅꯤꯅ ꯐꯤꯒꯥꯎ ꯁꯥꯔꯤꯕ ꯑꯗꯨꯒꯤ ꯐꯤꯖꯤꯜ ꯑꯅꯤ ꯄꯥꯏꯔꯒ ꯃꯥꯏꯕꯤꯅ ꯑꯃꯨꯛ ꯂꯥꯎꯏ:
1: ꯍ� ꯂꯥꯏꯅꯤꯡꯊꯧ ꯃꯅꯥꯏ ꯂꯥꯏꯔꯦꯝꯕ ꯃꯅꯥꯏꯁꯥ, ꯏꯕꯨꯡꯑꯣꯏꯕꯦꯝꯃꯒꯤ ꯀꯪꯂꯩ ꯃꯁꯨꯃꯥꯡꯗ ꯍꯔꯥꯎ ꯁꯛꯁꯦꯝ ꯇꯝꯕ ꯊꯧꯗꯣꯛ ꯀꯨꯝꯍꯩ ꯁꯥꯟꯅꯕꯁꯤꯗ ꯊꯋꯥꯏ ꯃꯉꯥ ꯃꯤꯒ ꯊꯥꯅ ꯇꯔꯨꯛꯃꯛ ꯊꯋꯥꯏ ꯅꯣꯡꯕꯨꯝ ꯑꯆꯪꯕꯕꯨ ꯁꯅꯥ ꯁꯪꯒꯥꯏ ꯅꯨꯡꯉꯥꯏꯕꯗ ꯍꯣꯏꯖꯤꯜꯂꯁꯤ, ꯊꯋꯥꯏ ꯍꯥꯝꯆꯠꯅꯐꯔꯣꯏ, ꯃꯤꯔꯦꯜ ꯍꯥꯝꯐꯣꯏꯅꯐꯔꯣꯏ ꯍꯥꯏꯗꯨꯅ ꯂꯥꯏꯔꯣꯝꯗ ꯐꯤꯖꯤꯜ ꯑꯗꯨ ꯑꯍꯨꯝꯂꯛ ꯏꯟꯁꯤꯜꯂꯒ ꯁ꯭ꯋꯥ ꯍꯥꯏꯗꯨꯅ ꯂꯥꯏꯔꯣꯝꯗ ꯈꯨꯠ ꯑꯅꯤꯅ ꯂꯣꯡ ꯄꯥꯏꯗꯨꯅ ꯆꯦꯟꯁꯤꯜꯂꯤ꯫
0: ꯂꯩꯃꯥꯡ ꯌꯧꯔꯒ ꯃꯥꯏꯕꯤꯅ ꯆꯤꯡꯉꯨ ꯏꯕꯨꯡꯉꯣ, ꯈꯣꯏꯌꯨꯝ ꯏꯕꯦꯝꯃ, ꯆꯤꯡꯉꯨ ꯅꯪꯒꯤ ꯀꯪꯂꯩ ꯅꯁꯨꯃꯥꯡꯗ ꯀꯣꯔꯧ ꯁꯨꯞꯅ ꯁꯥꯟꯅꯕ, ꯋꯥꯡꯕꯜ ꯁꯨꯞꯅ ꯁꯥꯟꯅꯕꯗꯤ ꯅꯗꯥꯔꯦꯝ ꯈꯥꯕꯤꯅ ꯈꯨꯔꯛ ꯁꯅꯥ ꯂꯩꯒ ꯌꯦꯞꯇꯨꯅ ꯏꯕꯨꯡꯉꯣ ꯏꯕꯦꯝꯃꯕꯨ ꯆꯤꯡꯊꯣꯛꯇꯨꯅ ꯁꯥꯟꯅꯔꯨꯕꯕꯨ ꯍꯟꯖꯤꯟꯕꯤꯔꯣ꯫ ꯍꯦ ꯏꯕꯨꯡꯉꯣ, ꯍꯦ ꯏꯕꯦꯝꯃ, ꯂꯦꯝꯂꯩ ꯉꯥꯕꯨ ꯈꯣꯟꯕ ꯅꯠꯇꯦ, ꯂꯥꯏꯅꯤꯡꯊꯧ ꯂꯥꯏꯔꯦꯝꯃꯒꯤ ꯌꯥꯏꯕꯤ ꯊꯋꯥꯏ ꯃꯉꯥꯃꯛ ꯃꯤꯒ ꯊꯥꯅ ꯇꯔꯨꯛꯃꯛꯄꯨ ꯈꯣꯟꯖꯤꯟꯖꯕꯅꯤ, ꯂꯦꯡꯕꯤꯒꯅꯨ ꯏꯕꯨꯡꯉꯣ, ꯂꯦꯡꯕꯤꯒꯅꯨ ꯏꯕꯦꯝꯃ, ꯑꯁꯤ ꯍꯥꯏꯔꯒ ꯂꯩꯕꯥꯎꯂꯥ ꯊꯥꯐꯝꯗꯒꯤ ꯂꯥꯏꯁꯪ ꯐꯥꯎꯕ ꯆꯪꯂꯛꯏ꯫ ꯑꯗꯨꯗꯒꯤ ꯑꯃꯨꯛ ꯍꯟꯗꯣꯛꯈꯤꯕ ꯃꯇꯝꯗ ꯂꯥꯏꯅꯤꯡꯊꯧꯅ ꯊꯣꯏꯔꯦ, ꯂꯥꯏꯔꯦꯝꯕꯅ ꯊꯣꯏꯔꯦ ꯍꯥꯏꯅ ꯈꯨꯕꯥꯛ ꯈꯨꯗꯨꯅ ꯁꯛꯏ꯫
1: ꯂꯥꯏꯅꯤꯡꯊꯧꯔꯣꯝꯗ ꯅꯨꯄꯥ ꯑꯍꯨꯝꯅ ꯃꯥꯏꯕꯤꯒꯤ ꯇꯨꯡ ꯏꯜꯂꯤ, ꯂꯥꯏꯔꯦꯝꯕꯔꯣꯝꯗꯁꯨ ꯅꯨꯄꯤ ꯑꯍꯨꯝꯅ ꯃꯥꯏꯕꯤꯒꯤ ꯇꯨꯡ ꯏꯟꯗꯨꯅ ꯂꯥꯏꯕꯧꯂꯥ ꯊꯥꯐꯝꯗꯒꯤ ꯆꯦꯟꯁꯤꯟꯗꯨꯅ ꯂꯥꯏꯁꯪ ꯌꯧꯕ ꯍꯥꯟꯕ ꯇꯥꯅꯩ, ꯍꯥꯟꯅ ꯌꯧꯕ ꯑꯗꯨꯅ ꯊꯣꯏꯔꯦ ꯍꯥꯏ:
2: ꯍꯣ ꯂꯥꯏꯅꯤꯡꯊꯧ ꯃꯄꯥꯔꯤ, ꯂꯥꯏꯔꯦꯝꯕꯤꯒꯤ ꯃꯃꯣꯝ ꯂꯣꯏꯁꯥ, ꯏꯗꯥꯏꯔꯦꯝ ꯈꯨꯝꯕꯤꯔꯦꯜ ꯑꯆꯪꯕꯁꯤꯗ ꯏꯕꯨꯙꯧ ꯏꯕꯦꯟꯙꯧꯅ ꯍꯔꯥꯎ ꯁꯛꯆꯦꯟ ꯇꯝ ꯊꯧꯗꯣꯛ ꯀꯨꯝꯍꯩ ꯁꯥꯟꯅꯔꯛꯄꯁꯤꯗ ꯇꯤꯃꯨ ꯐꯠꯇꯕ, ꯂꯥꯏꯃꯨ ꯐꯠꯇꯕ, ꯇꯤꯟꯖꯥ ꯐꯠꯇꯕ, ꯂꯩꯆꯥ ꯐꯠꯇꯕ ꯄꯨꯝꯅꯃꯛꯁꯦ ꯈꯥꯅ ꯄꯥꯎꯃ ꯃꯥꯏꯀꯩꯗ, ꯊꯥꯔꯩꯗ, ꯂꯝꯂꯩꯗ ꯍꯨꯝꯂꯧ ꯍꯣꯏꯗꯔꯝꯃꯁꯤꯀꯣ ꯑꯣꯏ ꯅꯨꯡꯉꯥꯏꯕ, ꯏꯌꯥꯏ ꯐꯕ, ꯇꯝꯌꯥꯡꯕ, ꯀꯝꯌꯥꯡꯕ, ꯄꯨꯟꯁꯤꯕ, ꯅꯨꯡꯁꯥꯡꯕ, ꯇꯔꯥ ꯆꯥꯅꯤꯡ ꯈꯥꯅ ꯆꯥꯛ ꯁꯧꯕ, ꯇꯔꯥ ꯌꯦꯅꯤꯡ ꯈꯥꯅ ꯌꯦꯟ ꯁꯧꯕ, ꯁꯤꯗꯕ ꯄꯨꯡꯂꯦꯟ ꯊꯥꯕ, ꯅꯥꯗꯕ ꯄꯨꯡꯂꯦꯟ ꯊꯥꯕꯅ ꯆꯤꯡꯉꯨ ꯂꯥꯏꯒꯤ ꯂꯥꯏ ꯀꯣꯅꯨꯡꯗ ꯍꯨꯝꯂꯧ ꯍꯣꯏꯖꯜꯂꯁꯤꯀꯣ ꯑꯣ ꯂꯥꯏꯅꯤꯡ ꯊꯧꯅ ꯊꯣꯏꯔꯦ, ꯂꯥꯏꯔꯦꯝꯕꯤꯅ ꯄꯣꯔꯦ, ꯌꯥ ꯌꯥ ꯍꯣ ꯌꯥ ꯍꯣ ꯌꯥ ꯌꯥ ꯌꯥ ꯌꯥ ꯌꯥ ꯑꯣ ꯂꯥꯏꯅꯤꯡꯊꯧ ꯃꯄꯥꯔꯤ, ꯂꯥꯏꯔꯦꯝꯕꯤ ꯃꯃꯣꯝ ꯂꯣꯏꯁꯥ, ꯑꯣ ꯍꯟꯗꯃꯨꯛꯁꯨꯅꯦ ꯇꯤꯃꯨ ꯐꯠꯇꯕ, ꯂꯥꯏꯃꯨ ꯐꯠꯇꯕ, ꯇꯤꯟꯖꯥ ꯐꯠꯇꯕ, ꯂꯩꯆꯥ ꯐꯠꯇꯕ, ꯏꯗꯥꯏꯔꯦꯝ ꯈꯨꯝꯕꯤꯔꯦꯜ ꯑꯆꯪꯕꯁꯤꯒ ꯄꯨꯛꯂꯤ ꯄꯨꯛꯆꯥꯂꯥꯏ ꯍꯧꯅꯥ ꯐꯨꯒꯔꯤ ꯄꯨꯛꯂꯥꯡꯂꯥꯏ ꯂꯥꯛꯀꯗꯕ ꯄꯨꯝꯅꯃꯛꯇꯨ ꯑꯣ ꯈꯥꯅ ꯆꯥꯎꯕ, ꯂꯝꯂꯦꯟ ꯃꯥꯔꯤ ꯁꯨꯒꯅꯨ, ꯏꯋꯥꯏ ꯇꯥ ꯇꯨꯕꯤ, ꯏꯋꯥꯏ ꯀꯣꯂꯦ ꯂꯣꯏꯔꯤꯕ ꯉꯥꯆꯤꯅ ꯀꯣꯅꯨꯡ ꯀꯣꯜꯂꯤꯕ, ꯉꯥꯔꯦꯟ ꯀꯣꯅꯨꯡ ꯀꯣꯟ ꯊꯥꯔꯤꯕ, ꯂꯥꯏꯗꯨꯅ ꯏꯊꯣꯡ ꯂꯣꯜꯂꯤꯕ ꯂꯝꯂꯦꯟ ꯂꯤꯗꯥꯏ ꯄꯨꯡꯗ, ꯏꯔꯤꯅ ꯀꯣꯡꯒꯣꯟ ꯇꯥꯛ ꯄꯨꯝꯅ ꯅꯨꯡꯁꯤꯠ ꯃꯔꯐꯨ ꯃꯥꯊꯣꯏ, ꯅꯨꯡꯁꯤꯠ ꯇꯣꯔꯩ ꯃꯔꯐꯨ ꯃꯥꯊꯣꯏ ꯇꯝꯅ ꯍꯣꯏ ꯍꯣꯏ ꯂꯥꯎꯅ ꯍꯣꯏꯗꯔꯝꯃꯁꯤꯀꯣ ꯑꯣ ꯅꯨꯡꯉꯥꯏꯕ, ꯏꯌꯥꯏ ꯐꯕ, ꯇꯝꯌꯥꯡꯕ, ꯀꯝꯌꯥꯡꯕ, ꯄꯨꯟꯁꯤꯕ, ꯅꯨꯡꯁꯥꯡꯕ, ꯐꯥꯎꯒꯩ ꯊꯟꯕ, ꯆꯦꯡꯒꯩ ꯊꯟꯕ, ꯂꯩꯄꯥꯛ ꯃꯔꯥ ꯏꯪꯅ ꯇꯝꯕ, ꯅꯤꯡꯊꯧ ꯄꯨꯟꯁꯤ ꯅꯅꯕꯅ ꯆꯤꯡꯉꯨ ꯃꯥꯒꯤ ꯂꯥꯏ ꯀꯣꯅꯨꯡꯗ ꯍꯣꯏ ꯍꯣꯏ ꯂꯥꯎꯅ ꯍꯨꯝꯂꯣ ꯍꯣꯏꯖꯜꯂꯁꯤꯀꯣ ꯑꯣ ꯂꯥꯏꯅꯤꯡꯊꯧ ꯃꯄꯥꯔꯤ, ꯂꯥꯏꯔꯦꯝꯕꯤ ꯃꯃꯣꯝ ꯂꯣꯏꯁꯥ, ꯑꯣ ꯑꯌꯨꯛ ꯌꯦꯟꯗ ꯑꯉꯟꯕꯗ ꯆꯤꯡꯉꯨ ꯂꯥꯏꯒꯤ ꯂꯩꯃꯥꯡꯗ ꯆꯔꯩ ꯐꯤꯁꯦꯡ ꯁꯦꯠꯂꯦꯔꯒ ꯄꯌꯥ ꯆꯦꯞꯁꯤ ꯂꯣꯡ ꯁꯪꯒꯥ ꯌꯥꯏꯅꯕ ꯂꯣꯡ ꯐꯨꯝꯗꯤ ꯍꯥꯃꯠ ꯂꯣꯡ ꯆꯣꯝꯂꯥꯡ ꯈꯣꯡꯗꯤ ꯂꯣꯡ ꯃꯕꯦ ꯂꯩꯁꯅꯥ ꯆꯦꯡꯀꯣꯂꯣꯡ ꯄꯥꯏꯔꯒ ꯂꯦꯝꯂꯩ ꯉꯥ ꯆꯪ ꯇꯥꯟꯕꯗꯤ ꯀꯔꯤ ꯄꯥꯠ ꯈꯣꯂꯤ ꯀꯔꯤ ꯉꯥ ꯐꯥꯕꯒꯤ ꯂꯥꯏꯅꯤꯡꯊꯧ ꯄꯅꯥꯅ ꯈꯨꯝꯃꯣ
3: ꯍꯣ ꯂꯝꯂꯤ ꯂꯣꯛꯇꯥꯛꯇ ꯈꯣꯂꯦ ꯂꯦꯝꯂꯤ ꯉꯥꯉꯨ ꯑꯆꯧꯕ ꯐꯥꯏꯌꯦ
2: ꯑꯣ ꯂꯥꯏꯅꯤꯡꯊꯧꯒꯤ ꯄꯅꯥꯅꯅꯦ ꯐꯥꯔꯤꯕ ꯂꯦꯝꯂꯩ ꯉꯥꯅꯣꯏ ꯑꯆꯧꯕꯗꯨꯗꯤ ꯆꯤꯡꯉꯨ ꯂꯥꯏꯇꯣꯟ ꯂꯣꯝꯗ꯭ꯔꯤ ꯐꯥꯎꯕ ꯏꯌꯣꯡ ꯁꯝꯅꯤꯡ ꯀꯛꯇ꯭ꯔꯤ ꯐꯥꯎꯕꯗꯤ ꯆꯥꯕ ꯌꯥꯕ ꯅꯠꯇꯦꯀꯣ ꯏꯃꯥ ꯂꯩꯃꯔꯦꯟ, ꯁꯤꯗꯕꯤꯒꯤ ꯏꯁꯥꯏ ꯄꯨꯅꯨꯡꯗ ꯆꯤꯡꯉꯨ ꯂꯥꯏꯇꯣꯟ ꯂꯣꯝꯗ꯭ꯔꯤ ꯐꯥꯎꯔꯤ ꯊꯝꯃꯦꯔꯒ ꯂꯥꯏꯇꯣꯟ ꯂꯣꯝꯕ ꯅꯨꯃꯤꯠꯇ ꯆꯥꯕ ꯌꯥꯒꯅꯤꯀꯣ ꯑꯣ ꯂꯥꯏꯔꯦꯝꯕꯤꯒꯤ ꯄꯅꯥ ꯁꯥ 아유기 옛다 앙은 받아 자라이 피생 체레가 따라 이장은 자라가 빠야 집시 롱상가 야이납 롱마베 레이스나 땡코 롱폰디 하맛 롱파이레가 오 렘레이가 정탄 마디 까리파트 콜리 까리가 파바게
4: 오 융쟁 파트 콜리 나무 엄마가 파예
2: 오 라이렘비기 파나 나 코이네 농쟁 파트 콜라가 파리방아 모 쪼부도 싱 오버라이 또 롬드리 파워 이오마 삼딩 깍드리 파워디 사바 야바 나띠에도 이사이사 푸 농다 체크체나 요에르가 싱 오마나 라이 또 롬에르가 이옹 삼딩 까에르가 오 나두 사바 야르가니코 오 라이닝 타기 파나 라이렘비기 마몸로 이사 오 아목스네 티무 파따바 라이무 파따바 틴자 파따바 라이자 파따바 푸나막투 타레이다 렘레이다 카나 짜보 왕프렌 깡레이 마수마나 파마 케린 마피 마차나 오 마틱 마타 판나네 파따바농데 부차게네 레이리바 이카이 팜나 호이 호이 라우노 호이데레세
5: 오
2: 누가이바 이아이파바 탐양바 감양바 쿤자오바 레이자오바 나무뽕네 헨바 태움나이 콘 탄바 쿨롱바 레이홍바 레이빵마라 잉나 탐나 닝타우 푼시나 하우하우 라우노 하우파바네 찡우 라이코농데 호이젤레세
5: 오
0: 마이비네 라이농데 첸첸두나 타와이미 한질라가 라렐 마틱 바돈자구이사이 마시기 마퉁다 라이바울라 타팜다 토럭라가 라이다 마이 온친두나 마이피나 콩 나마나마나 망다 아묵탕독 아묵탕질 콩 아니막 오나 오나나 인톡 인칠 떠우두나 탕라가 학장디 쪼웅다나 이뽕카라 나이나 옛기 콩나 아니락 탕바다 구박 아니락 쿠이 아숨나 오기 콩수 아니락 탕두나 구박 아니락 쿠라가 쿠트마토나 라이바울라 롬다 온친두나 롱토이
1: 둥다 마이비는 라이바우 라게 코이바다 오요이나나 코이락라가 샨통 하이바디 탕징더기 하우라가 왕브렌 마징 아로이바다 고브루 파오바다 말렘 파펄 자고이 쿠테 토갈라가 라이바우 라게 마낙타 라이더 온신두나 쿠박 롱톡비 자고이 아훔락 샤라가 라이렐 마텍 로실리
0: 라이렐 마텍 샷파 로이라가 라이바우 라게 마탁다 타리바 피 아두기 마탁다 라이바 랑트레싱 아두 욤신두나 로칼리 라라톤 아훔 아두나 세가이라가 마카롬다 수망왕마다 훈도키 이나피 아한바 아마나 라타람바 마팜 아두기 마탁다 빡나 띵톡두나 싱카이 빵바다 라레마기 쫑바이바미나 쫑가코나나 피질 아두빠이 당징롬 당바다나 라닝타우기 쫑바이바미나 쫑가코나나 피질빠이
1: 라닝타우롬기 지테카마디 कब्रु लाइची थंगबगी चिथेकता निपा अममना वागी हुमाई मखोक कोनेना लेमहौरिबा फिजिल अनि दुपाई अशुमना तिंगलिबा फियादुगी मयाई चबुकता लांगथ्रई मयो मदो हाबलगा लेंगदनबा मखारोमदगी योमखतलगा लंगनपुल्ली अशुमना सेमब लोइरगा लाइगी खुदैशेल पुरीबी लैशाबियनिना पुरीबा खुदैशेल मनुंगदगी फिबुल अनि यदु लौरुरगा तिंगलिबा फियादुगी मथकता हाबचिल्ली
0: माइबी अनीना अमन फिजंगी मखा माइकेदा अमन अवांगदा माइ माइ उनसिन दुना लेपी मखा थंगबी माइबीना होय लनिंग थौ खुबाग लारे मजगो या असुमना हेक हेक हायरगा जगोई साई असुमना हंजिन हंजिन अहोम लक लैना लैना जगोई खोंगलोन काइदन साई माइबी अनी दुना फिबुल लदु ओनरगा अमुक लारुल इसै सक्तुना जगोई साई

0: 가 가이나래
1: 나인도가 야림비가 가이나래
0: 분셀레 분셀레
1: 분셀레 분셀레
0: 야인도가 야림비가 분셀레
1: 나인도가 야림비가 분셀레
0: 군자 원리사 와 분셀레
1: 군자 원리사 와 분셀레
0: 바리기 농사와 분셀레
1: 바리기 농사와 분셀레
0: 이몽이 농사와
2: Ashumna, lining tongue yet the Lady Baduna Oida, Aduga, Larian bin Oida Lady Baduna, yet the Lagani. Lining togi paringna, yet lumda, Shumanga do coin a chadli, Aduga, Larian bigi paringna, oirumda, coin a chadli. Ashumna coin a coina, a humlock chadli.

0: 거리는 뒹굴뒹굴 말던데.
1: 에, 그는 뭐라 무시한 나쁘지 뭐. 왔더니 그, 나리 마음에 내기 거. 뭐랑 힘디에, 와리로 이거다 농안다 그래. 와리 리버부 야마이 그래네.
0: 와리 농안만 기도나 아이디네 좀더는 숨 농안을 그래.
1: 아이쇼 와칼 마차 마차 사갈 보다 좀 그래. 아, 나한테. 아한보 오늘은 미터 거리거리노 하이니가네 얌 하이비시브니다
0: 하이마 다모디 미모리암노 왕이나 하우지 퍼버 커름지고
1: 폰다 하르보 하이 아무터 퍼버 가오 하이비야디다 어디더기 해도거든아 능나 폰 도르푼 미투디 툼마숙 야야
0: 다모기디 아힝 툼락다바 꾸이지다나 아이기디 아힝 마싱강락다레 툼락다바
1: 와리샤나바 노와이나바 밍두부 거리
0: Minghana hiding it, Tamonebu, Tamoy sing, and Lucy Barana, Amukta wasak bioba.
1: Aina Nangbu, Nushi Dragabu, Nasi Aina, Nangbu Unaba, Nangina like to summon along with her.
0: Tamonegi the mug, Punsigi, in a lepi bangang with Nina, Amukta wasak bioba. See, Amukta wasak bioba.
1: Eh? Aibu, Nangi am Tazad of Yuan in
0: a doggy wabu did not deba.
1: Nangi am Tazad Dragana, Nakuta Pirosi. 비로 오듯이 능이 구동비시에 찌어가냐 아이는 와서 아이 능부 분치기 타도 와
0: 아이마 담모나 강릉 능아리바 나짱이 밍 산다라니까 왜
1: 산다라니 밍가디 양파자리자니까 아도 아이 각대기 오이바 진반나디 산디아 하이나 각다 거부야이까
0: 담모나 거부닝바 거부다 가리수가이디다
1: 산디아 Nang wakalan kan beri adik aku. Nang ni pi ya lebih segi merembu, ha? Jadi kira yang sila beli sabi singsu pi edam jangan itu na, ko? Adi wan itu.
0: Kerisukan dia datamo. Aku pun segi wari nasi nang asih dili jege. Wari setaraga. Tamu ne inak tegi mu laptop kidera hai beti kang diko.
1: Oh, hujuk ti laptop ke kalau besu wasak sabani na, ya lalu ye nung si bi.
0: Tamo, ai, yang palu re.
1: Oh.
0: Hau jadi paham dah lak laga, ima kapunna le minari. Lai bukti bahaya kedra. Luhung bu kui dingi da, ikui kui da nai purai bedo. Gari eksi dalam ada lagi de.
1: Oh.
0: Isa asu yau jau kide. Mau bising dat salu rabi hai be ming tuan do, adu kak dia pangjaki.
1: Kali suka aja dah. Nangi lai bukti sum tu wedna tamlam menen. Hujuk ti, kau yang kalau ramu dah, hau kerap dia hau kerja dana. Lai hau riba pun sih sih, amuk kalaga hingga tahu ni. Aiy, nangi dah muk lebri, nangi pun sih, ini suai dana kan gani.
0: Tamo.

0: ꯍꯧꯖꯤꯛ ꯐꯥꯎꯕ ꯍꯜꯂꯛꯇ꯭ꯔꯤꯅꯤꯁꯦ, ꯄꯨꯡ 11 ꯇꯥꯁꯤꯜꯂꯛꯀꯗꯧꯔꯦ, ꯀꯩꯅꯣ ꯃꯥꯅ ꯒ꯭ꯌꯥꯟ ꯁꯨꯛ ꯌꯥꯝꯅ ꯇꯥꯗ꯭ꯔꯤꯁꯤꯕꯣ? ꯀꯔꯤꯅꯣ ꯃꯤ, ꯍꯥꯏꯗꯤ ꯂꯣꯏꯔꯦ, ꯃꯤꯌꯥꯝ ꯃꯃꯥꯡꯁꯤꯗ ꯁꯤꯈꯤꯕꯅ ꯐꯔꯦꯃꯤ ꯑꯩꯕꯣ. ꯊꯕꯛ ꯁꯨꯇꯠꯂꯕ ꯊꯥ ꯑꯍꯨꯝ ꯑꯣꯐꯤꯁ ꯀꯥꯔꯛꯇꯕ, ꯑꯗꯨꯒ ꯂꯛꯊꯣꯛꯄꯒꯤ ꯑꯣꯐꯤꯁꯇꯒꯤ ꯆꯦꯁꯨ ꯄꯤꯔꯝꯃꯕ, ꯅꯍꯥꯟ ꯃꯈꯩꯗꯤ ꯃꯥꯅ ꯑꯣꯐꯤꯁ ꯆꯠꯄꯅꯤꯅ ꯆꯠꯂꯤꯁꯤꯕꯨ ꯀꯗꯥꯏꯗ ꯆꯠꯂꯤꯕꯅꯣꯕ? ꯃꯁꯤꯗꯤ ꯍꯟꯗꯍꯜꯂꯛꯀꯦꯁꯅꯣ? ꯃꯥ ꯁꯤꯕ꯭ꯔꯥ ꯑꯩ ꯁꯤꯕ꯭ꯔꯥ ꯑꯃꯗꯤ ꯁꯣꯏꯗꯅ ꯇꯧꯔꯗꯣꯏꯅꯤꯗꯅ.
1: ꯊꯣꯡꯁꯤꯁꯨ ꯂꯣꯏꯅ ꯂꯣꯟꯈ꯭ꯔ ꯃꯥꯜꯂꯦꯅꯦ, ꯀꯝꯗꯧꯅꯤ ꯇꯧꯔꯤꯁꯤꯗꯤ? ꯑꯁ, ꯃꯅꯤꯡ ꯊꯣꯡꯁꯨ ꯂꯣꯏ ꯂꯣꯟꯈ꯭ꯔꯦꯅꯦ, ꯇꯧꯔꯤꯁꯤ ꯀꯔꯝꯃꯥꯏꯅ ꯇꯧꯗꯣꯏꯅꯣ? ꯑꯁ, ꯊꯣꯡ ꯂꯣꯏ ꯂꯣꯜꯂꯦꯅꯦ, ꯊꯣꯡꯁꯤ ꯂꯣꯏ ꯂꯣꯜꯂꯤꯅꯦ. ꯁꯟꯗ꯭ꯌꯥ ꯒꯥꯔꯤ ꯃꯅꯨꯡꯁꯤꯗ ꯁꯨꯝ ꯇꯨꯝꯃꯁꯤꯔꯥ?
0: ꯑꯣꯏꯔꯣꯏꯗꯕ ꯉꯥꯡꯒꯅꯨ ꯇꯥꯃꯣ, ꯌꯥꯔꯣꯏꯗꯣꯏꯗꯕꯅꯤꯅ. ꯑꯣ, ꯏꯆꯦꯗꯣ ꯀꯣꯛ ꯀꯣꯛ ꯊꯣꯛꯄꯤꯔꯣ ꯀꯩꯗꯧꯔꯒꯦ?
1: ꯁ꯭ꯋꯥꯏꯗ ꯂꯥꯏꯕꯛ ꯌꯦꯡꯉꯁꯤ, ꯅꯪꯁꯨ ꯒꯥꯔꯤꯗꯒꯤ ꯀꯨꯝꯊꯔꯛꯑꯣ, ꯀꯨꯝꯊꯔꯛꯑꯣ ꯒꯥꯔꯤꯗꯨꯗꯒꯤ. ꯁꯈꯤꯌꯥ, ꯁꯈꯤ, ꯅꯪ ꯇꯨꯝꯃꯕꯣ? ꯑꯁꯦ, ꯊꯣꯡꯁꯦ ꯑꯝꯇ ꯍꯥꯡꯉꯨꯅꯦ, ꯇꯥꯔꯕꯣ? ꯅꯪꯕꯨ ꯊꯣꯡꯁꯦ ꯑꯝꯇ ꯍꯥꯡꯉꯛꯑꯣ, ꯊꯣꯡ ꯍꯥꯡꯉꯛꯑꯣꯕ.
0: ꯉꯁꯤꯗꯤ ꯑꯣꯐꯤꯁꯇꯒꯤ ꯅꯨꯡꯉꯥꯏꯕ ꯄꯥꯎ ꯑꯃ ꯇꯥꯔꯅꯤ. ꯆꯪꯕꯤꯔꯛꯑꯣ, ꯆꯪꯕꯤꯔꯛꯑꯣ. ꯍꯩꯃꯥ, ꯃꯣꯏ ꯇꯥꯃꯣꯒꯤ ꯇꯨꯡꯗ ꯃꯤ ꯑꯃ ꯂꯦꯞꯂꯤꯕꯁꯤꯕꯨ ꯀꯅꯥꯅꯣꯏ ꯃꯤ? ꯍꯩꯃꯥ, ꯅꯨꯄꯤꯅꯤꯅꯦ, ꯀꯩꯅꯣ ꯐꯤ ꯃꯇꯠ ꯑꯃꯒ ꯃꯈꯣꯏ ꯇꯥꯃꯣ ꯀꯅꯥꯅꯣꯁꯤꯕꯣ? ꯀꯅꯥꯅꯣ ꯃꯤ ꯅꯨꯄꯤꯁꯤꯕꯣ?
1: ꯀꯩꯅꯣꯅꯤ ꯁꯈꯤ,
2: ꯏꯆꯦ, ꯑꯩꯁꯨ ꯌꯥꯎꯖꯔꯛꯂꯤꯌꯦ, ꯐꯣꯟ ꯍꯦ ꯍꯦ ꯇꯧꯖꯔꯛꯄꯗꯣ ꯑꯩꯅꯅꯦ. ꯊꯕꯛ ꯑꯃ ꯇꯥꯃꯣꯒ ꯆꯠꯃꯤꯟꯅꯔꯨꯕ, ꯍꯜꯂꯛꯄꯗ ꯅꯨꯃꯤꯠ ꯇꯥꯈ꯭ꯔꯦꯅ ꯌꯨꯝꯗ ꯍꯟꯖꯤꯟꯕꯁꯨ ꯐꯔꯛ ꯇꯥꯔꯦꯗꯅ. ꯇꯥꯃꯣꯅ ꯇꯥꯃꯣꯒꯤ ꯌꯨꯝꯗ ꯑꯣꯏꯅ ꯆꯠꯂꯁꯤꯗꯅ ꯁꯨꯝ ꯂꯥꯡꯃꯤꯟꯅꯔꯕ.
0: ꯀꯔꯤ ꯇꯥꯃꯣ, ꯅꯨꯄꯤꯁꯤꯡꯅ ꯍꯥꯏꯁꯤ ꯆꯨꯝꯕ꯭ꯔꯥꯕ? ꯍꯥꯏꯌꯣ ꯁꯦ, ꯍꯥꯏꯌꯣ ꯏꯃꯤ, ꯀꯔꯤꯒꯤꯅ ꯇꯨꯃꯤꯟꯅ ꯂꯦꯞꯇꯨꯅ ꯁꯨꯝꯂꯩꯔꯤꯕꯁꯤꯕꯣ? ꯅꯆꯤꯟꯗ ꯑꯃꯨꯛꯇ ꯈꯣꯝꯃꯣꯏꯕ.
1: ꯁꯈꯤ, ꯁꯈꯤ, ꯅꯪ ꯑꯝꯇ ꯇꯞꯊꯈꯣ ꯀꯩꯗꯧꯔꯒꯦ? ꯏꯪꯅ ꯇꯞꯅ ꯑꯝꯇ ꯉꯥꯡꯅ ꯁꯦꯕ. ꯑꯣꯐꯤꯁꯀꯤ ꯊꯕꯛ ꯑꯃ ꯆꯠꯃꯤꯟꯅꯔꯨꯕꯅꯤ, ꯍꯜꯂꯛꯄꯗ ꯊꯦꯡꯗꯣꯛꯈ꯭ꯔꯦ. ꯍꯌꯦꯡ ꯂꯩꯀꯥꯏꯒꯤ ꯑꯍꯜ ꯑꯃ ꯅꯣꯏꯅ ꯊꯥꯔꯒ ꯊꯤꯟꯗꯣꯛꯍꯜꯂꯨꯅꯕ ꯄꯨꯔꯛꯑꯕꯅꯤ. ꯍꯧꯖꯤꯛꯇꯤ ꯍꯦꯛ ꯊꯤꯡꯖꯤꯜꯂꯨꯕ ꯍꯥꯏꯕꯗꯣ ꯂꯩꯀꯥꯏ ꯋꯥꯊꯣꯛ ꯑꯣꯏꯅꯅꯦꯅ ꯇꯧꯕꯅꯦꯕ
0: ꯇꯧꯔꯤꯁꯤꯗꯤ. ꯃꯣꯏ ꯇꯥꯃꯣ ꯊꯤꯟꯕ ꯐꯔꯛ ꯇꯥꯔꯦ ꯍꯥꯏꯕ ꯅꯠꯇ꯭ꯔꯣ? ꯂꯥꯛꯑꯣꯕ, ꯑꯩ ꯊꯤꯟꯒꯦꯁꯦ. ꯍꯦ ꯅꯨꯄꯤ, ꯒꯥꯔꯤꯁꯤꯗ ꯀꯥꯈꯠꯂꯣ, ꯒꯥꯔꯤꯁꯤꯗ ꯀꯥꯈꯠꯂꯣ, ꯀꯥꯈꯠꯂꯣ ꯏꯃꯤ ꯅꯪꯕꯣ.
1: ꯁꯈꯤ,
0: ꯍꯦ ꯅꯨꯄꯥ,
1: ꯑꯝꯇ ꯇꯞꯅ ꯉꯥꯡꯉꯣ,
0: ꯒꯥꯔꯤꯁꯦ ꯃꯃꯥꯏ ꯂꯩꯊꯣ, ꯃꯃꯥꯏ ꯂꯩꯊꯣ ꯏꯃꯤ ꯅꯪꯕꯣ.
1: ꯑꯝꯇ ꯇꯞꯊꯈꯣ ꯀꯩꯗꯧꯔꯒꯦ? ꯅꯪꯕꯣ ꯑꯝꯇ ꯇꯞꯊꯈꯣ ꯏꯃꯤ.
0: ꯀꯔꯤꯒꯤ ꯇꯞꯊꯕ, ꯀꯔꯤꯒꯤ ꯇꯞꯊꯕꯅꯣ ꯍꯥꯏꯌꯣ?
2: ꯇꯥꯃꯣ, ꯏꯆꯦꯁꯦ ꯈꯔ ꯐꯥꯖꯤꯟꯕꯤꯌꯣ, ꯅꯠꯇ꯭ꯔꯕꯗꯤꯅꯦ ꯀꯌꯥ ꯅꯥꯇꯩ ꯆꯥꯅꯔꯣꯏꯕ.
1: ꯅꯪꯁꯨ ꯑꯝꯇ ꯇꯨꯃꯤꯟꯅ ꯂꯩꯈꯣ ꯀꯩꯗꯧꯔꯒꯦ? ꯁꯟꯗ꯭ꯌꯥ, ꯑꯝꯇ ꯇꯨꯃꯤꯟ ꯂꯩꯈꯣ.
2: ꯑꯩꯉꯣꯟꯗꯅꯦ ꯈꯨꯠ ꯆꯨꯝ ꯆꯨꯝ ꯊꯥꯔꯛꯄꯁꯦ ꯑꯩ ꯈꯥꯡꯗꯨ ꯂꯩꯕ ꯉꯝꯃꯛꯇꯦ ꯍꯥꯏꯕ.
0: ꯑꯩꯒꯤꯁꯨꯅꯦ
2: ꯀꯣ, ꯌꯥꯝ ꯂꯩꯕꯖꯥꯠꯅꯤꯀꯣ?
1: ꯅꯠꯇꯦ ꯅꯠꯇꯦ ꯁꯈꯤ, ꯅꯪ ꯑꯝꯇ ꯇꯞꯊꯣꯛꯈꯣ ꯀꯩꯗꯧꯔꯒꯦ? ꯑꯝꯇ ꯑꯝꯇ ꯆꯥꯎꯈ꯭ꯔꯕ ꯌꯨꯝꯁꯤꯗ ꯅꯣꯏ ꯑꯅꯤ ꯅꯨꯡꯁꯤꯅꯅ ꯂꯩꯃꯤꯟꯅꯕꯗ ꯀꯔꯤ ꯀꯥꯏꯔꯒꯦꯕ? ꯀꯔꯤ ꯀꯥꯏꯒꯦ? ꯀꯔꯤ ꯀꯥꯏꯒꯦꯕ?
0: ꯑꯩ ꯃꯁꯤꯡ ꯌꯥꯝ ꯂꯥꯛꯏ ꯇꯥꯃꯣ, ꯉꯁꯤꯗꯤ ꯑꯩꯅ ꯄꯨꯛꯅꯤꯡ ꯌꯥꯝꯅ ꯅꯨꯡꯁꯤ. ꯆꯦꯁꯤ ꯑꯃꯨꯛꯇ ꯐꯥꯛꯇꯣꯛꯇꯨꯅ ꯌꯦꯡꯉꯣ.
1: ꯀꯔꯤꯒꯤ ꯆꯦꯅꯣ?
0: ꯆꯦꯁꯤ ꯑꯃꯨꯛꯇ ꯐꯥꯛꯇꯣꯛꯇꯨꯅ ꯄꯥꯍꯧ ꯑꯣꯏꯕ.
1: ꯀꯔꯤ ꯅꯣꯕ? ꯀꯔꯤ ꯅꯣꯕꯁꯦ?
0: ꯃꯈꯣꯏ ꯇꯥꯃꯣ ꯍꯌꯦꯡꯗꯒꯤꯗꯤ ꯑꯣꯐꯤꯁ ꯀꯥꯗꯕ ꯌꯥꯔꯅꯤ, ꯅꯅꯤꯡ ꯊꯨꯡꯅ ꯀꯣꯏꯕ ꯆꯠꯄ ꯌꯥꯔꯅꯤꯗꯅ.
1: ꯀꯔꯤ ꯁꯨ
0: ꯌꯦꯡꯉꯣꯕ, ꯊꯕꯛ ꯇꯠꯄꯒꯤ, ꯊꯕꯛ ꯁꯦ ꯊꯥꯗꯠꯄꯒꯤ.
1: ꯀꯔꯤꯕ? ꯑꯩꯕꯨ ꯊꯕꯛ ꯇꯠꯂꯦꯕ?
0: ꯅꯪ ꯄꯦꯜꯂꯕ ꯅꯠꯇ꯭ꯔ? ꯅꯪꯗꯤ ꯄꯦꯜꯂꯔꯤꯅꯤ, ꯄꯦꯟꯅ ꯄꯦꯟꯅ ꯐꯣꯟꯗ ꯀꯥꯎꯊꯣꯛ ꯀꯥꯎꯊꯣꯛꯇꯨꯅ ꯑꯣꯐꯤꯁꯇꯒꯤ ꯄꯣ ꯄꯣꯗꯨꯅ ꯆꯠꯈꯣ, ꯅꯪꯗꯤ ꯄꯦꯜꯂꯔꯤꯅꯤꯅꯦ. ꯃꯣꯏ ꯇꯥꯃꯣ, ꯍꯧꯖꯤꯛꯃꯛ ꯅꯨꯄꯤꯁꯤ ꯃꯌꯨꯝꯗ ꯊꯤꯟꯕꯤꯌꯨ, ꯈꯨꯝꯕꯤꯗ꯭ꯔꯦ ꯈꯨꯝꯕꯤꯗ꯭ꯔꯦꯕ. ꯍꯩ ꯅꯨꯄꯤ, ꯀꯥꯈꯜꯂꯨꯅꯦ ꯒꯥꯔꯤꯁꯤꯗ, ꯅꯪꯕꯨ ꯀꯥꯈꯜꯂꯣꯏꯃꯤ, ꯅꯪ ꯌꯥꯔꯔꯣ ꯍꯥꯏꯕ ꯅꯠꯇ꯭ꯔ? ꯐꯩ ꯐꯩ,
1: ꯍꯩ ꯍꯩ ꯍꯩ ꯍꯩ, ꯀꯩꯅꯣ ꯁꯈꯤ, ꯀꯩꯅꯣ ꯅꯪ ꯊꯤꯟꯗꯣ? ꯍꯩ ꯍꯩ, ꯀꯩꯅꯣ ꯅꯪ ꯅꯪ ꯇꯧꯔꯤꯗꯨꯕꯣ ꯁꯈꯤ? ꯁꯟꯖꯥꯔ ꯑꯁꯤ ꯁꯤ ꯊꯥꯡ ꯁꯣꯔꯤꯁꯤ ꯄꯥꯏꯈ꯭ꯔꯦꯅꯦ, ꯅꯪ ꯇꯧ ꯇꯧ ꯇꯧ ꯅꯨꯡꯉꯥꯏꯅ ꯇꯧꯁꯦꯃꯤ, ꯑꯝꯇ ꯃꯨꯜꯂꯣꯕ ꯁꯈꯤ. ꯅꯪ ꯇꯧꯁꯦ ꯇꯧꯅꯣꯏꯃꯤ, ꯅꯪꯅ ꯇꯧꯔꯤꯁꯤꯕꯨ ꯀꯩꯗꯧꯔꯤ ꯅꯣꯏꯃꯤ? ꯁꯤ ꯁꯤ ꯁꯤ ꯁꯤ ꯊꯥꯗꯣ ꯊꯥꯗꯣ ꯊꯥꯗꯣ ꯍꯥꯏꯕ, ꯊꯥꯗꯣ ꯍꯥꯏꯕ, ꯊꯥꯗꯣ ꯍꯥꯏꯕ.
0: ꯊꯥꯛꯁꯦ, ꯑꯩꯉꯣꯟꯗ ꯏꯆꯦ ꯀꯧꯕꯤꯔꯛꯀꯅꯤ, ꯅꯪ ꯀꯅꯥꯅꯣ? ꯑꯩ ꯃꯁꯛ ꯈꯪꯗꯦ.
2: ꯑꯩ ꯏꯆꯦꯗ ꯌꯥꯝꯅ ꯂꯥꯟꯈ꯭ꯔꯦꯕꯁꯦ. ꯏꯆꯦ ꯇꯥꯃꯣ, ꯏꯆꯦꯒꯤ ꯃꯈꯨꯠꯇꯒꯤ ꯊꯥꯡꯁꯦ
0: ꯃꯨꯟꯗꯣꯏꯅꯦ ꯇꯥꯃꯣ.
1: ꯅꯪꯅ ꯇꯧꯔꯤꯕ ꯀꯩꯅꯣꯅꯤ? ꯁꯈꯤ, ꯀꯗꯥꯏ ꯀꯗꯥꯏꯅꯣ ꯊꯥꯡꯗꯣ ꯑꯝꯇ ꯄꯤꯔꯛꯑꯣ ꯍꯥꯏꯕꯅꯤ, ꯑꯩꯉꯣꯟꯗ ꯑꯝꯇ ꯄꯤꯔꯛꯑꯣ ꯍꯥꯏꯕꯅꯤ, ꯑꯝꯇ ꯄꯤꯔꯛꯑꯣ ꯍꯥꯏꯕꯅꯤ.
2: ꯏꯆꯦ, ꯏꯆꯦ, ꯊꯥꯡꯗꯣ 감도 비워 온다. 제 타도 타도 비워. 이제 아이야는 안 그래 이제 아이보 묵당학 비워. 다시 나의 인생 마품도 야는 안 그래. 나나나 와칸 감타방가 마우다버기. 나모보 다모이 생은 눈시루바. 아이따기 원잉루바나. 아이 이생이 맛본다 닥시까지 나이기다 아이들 뭐 와이까야수 이제 나이가 농시 자나는 레미나바 이몽아마 두가이나바 당질로바 공탕스 아이따기 이란오이라메이제 이제 루피회비가 와버디 루피회비 따나 강바니 하이버세 아이가 제다 강락레이제 아이 아무한네 예사레로예 제 아이 세계 공적도 나이 와석자리 이제
1: 신자
2: 아이 세계만 본다 야함을 안 그래 나도 뭐 아이 옥대비 한마디 났디에 이제 아이 옥대비 한마디 났디에
1: 신자 샤키 마 각대기 말할 디 났디 마 부러이 비나 마기 눕이다 라레 하이히디 하이니 아두구네 샤키 모바일 폰 등 아우르바 모바일 폰부 마팜 마탐 짜드네 시즌 내로바 아이기슈 낭기나 폼다 짜오르바 이랄마 랑제크라발레 분시기란 폼다 마이티르발란 미모인 낭기나 망다나시 아이 루룩나 렙레 낭 아이부 낙피 방암 나로이드라 낭나 아이부 낙피레 하이부 캉나나바 낭나 나쿤나 타진 마파 탐누나 파이리바 아토부 탕 쇼리도 앵운데 피로 가다인 비로 오시
0: 우다모 세
2: 다모 이제
1: 신자
2: 탕도 앵운담다 비비오바
1: 신자 끓이기노
2: 탕시 부어두는 아이짓 그렇게 탕을 지나나 나오다 나오바 바라하마따 미보이랬어요 탕을 지나 번지 소풍이 나왔다라 이래가 이제 금나 눕비오이비기 타오나 서티드라마기 군젠비 강방암바기 타오라도 내가 오다 주피네비오
1: 신자
2: 아이 짓크르게 타모 아이 짓크르게 이제
1: 신자
2: 아이 짓크르게

아가시원이 팔이 주츠크로 한다 봉어 해프마케 코레 마오 주수부 수수다이 이조 아수테 갈린히 에치 헤푸니 에무노 조콜로 조초 마프라모 초레 레오 이조코 마오 달리노 노르셰 아가시원이 팔이 조코 마슐리 카이난 프로빌라 Manipur Home Minister Govindas Kontau Jam Napesa Mare Naga Civilian Metro Sotachole Kolo Mehi Chutuka Heleno Tokre

0: 능식이 빠따 룹돌이 능떡이 와클나 능떡이 능시브나 이리코이나 센크리 아두부 능제루바 간제루바 마학나 미라이르바다 거리 오이니 에이기 분시 힝바하이바 마학기 아르타부 레이리브라니 이펌다 이펌다 싹리바 숨나 나학디 이리카마다수 파우더브라 마이샤 라리브디 에이니 필름드기 사다난드기 나이톰 콘젤다 오젯쿠마르 일랑범기 메익다 아는나 체랑바 이셰니 구돌담제리 다미나르세
1: Semuanya kalau setengah yang besar. Ya, kayak gini memang. Ayah masih yang paham deh.
2: Paham deh, apa pun dikandai dah. Ayah suamu, Pak. Yang jawabannya.

따비레 라이스럼 마니 데비네 삭바 콩좀 바르바다 잔드길티 닝타우나 지라 다르바 쳇바기 마타 아카스반 임파 하우직 찬독처리 콩쳇치기 와리니 땅카가시데 따비레시 거버먼트 폴리테크닉 기 리타이어드 라이브레리언 강우점 자오바싱가 우네드누 와리샤바 아한바 땅카 우나비리바 상락범 데비잔드 샤르마 토름 부톡비 농톰범 로마

구돌기니 슈바시디 SMS 타비르 퍼싱기 럭터기 로코체게 에케 양고이기 나이톤 콘젤다 오젯 바보닝 톡점나 세랑바 아마디 에케 양고이 마사망나 세랑바 이샤이니 타비닝돈 칸비럭리바 미오이싱나 바몬 컴푸 마칼레카이드기 아톰바 일랑범 이체레노발라 타초조이샨 이타이머레비카 이샤싱 아마디 바몬레카이드기 이체 이룽범 다니쇼리 Danishurika, Punetamine Zegi, Hidden Ibiri Adumatoina, Tana Kanbirkliba, Ishe, Kudol Tamzeri, Mayam Punetaminershe.